우리 말 불리스러워 그러까 백보로 가당 그러글러글러 지역 그떠떠떠떠 딸기 뒷다리 그 뒤뜻 너로 더 상도라 더 안건 뜻 우리만 본 가깐 자잘 멍꼬다 레코다야 yang bisa petro tak lembuti mrih gelem manut mitur kan aku wis semono ora kena tak pringgake becik budi sembadan bonggo tangane tangane jeniko jiko jiko.